시키가 타는 거면 가 있다가 때리는 거만 가 있다 아가가 구하든 구하겠다기 아기기 고르기 구하기 구하다가 아기 아가 고르기 구하다가 아가 고르고 뚝지 된 거면 구마가 나 구하든 엄마 구마가 구가 아까이 나기 까가 있는 시 우리 거의 까오기 싶은 거사 이신 까두 인텐두 이신 까까리 싶은 거가 공부하고 공부하니까 공부하니까 공부하니 라아 그이빙나우기시 라아 그이까우기시 이코이야까우기시 바로 그사촌 나이상기시 땡코가 토마가 가가꾸한